0: 라디오 키스 키스
1: 벙키
2: 벙키
3: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 벙키